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3장 말씀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4: 라디오로 흘러나온
1: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4: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대산 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5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꽁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고해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6장 말씀입니다.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식중독 사고가 늘어나는 여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채소에는 병원성 대장균, 닭고기에는 캠필로박터균, 육류와 달걀에는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냉장식품은 5도,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세요. 교차오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칼과 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특히 생고기나 생달걀 손질한 후에는 조리도구와 싱크대를 즉시 세척해야 안전합니다. 육류는 중심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칼과 도마, 조리기구를 더욱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 씻기, 보관온도, 구분 사용, 가열하기, 세척과 소독, 손보구가세 기억하세요.

정산 종사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항을 치우라 연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침을 보리라 화병을 치우라 정원에 피어있는 그대로를 보리라 조롱을 열어주라 숲에서 마음대로 나는 것을 보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심파냐 바라밀다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불이공 공부리세 액즉시공공즉시세 수상행심

바라밀다주 즉슬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2: 일찍이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의 노예 생활에 빠져드는 일체 중생을 위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바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원불교의 문을 여시었고, 구인 제자로 하여금 창생을 구원할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하셨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인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모인 저희들은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께서 일체 생명을 제도할 새 회상 창립의 기초를 마련한 법계의 인증이라는 거룩한 역사에 깊이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도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정신을 채받고 각자의 마음에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 창생제도의 책임을 다하여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4장 전서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호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창산 최도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8월은 자연의 모든 생명이 한껏 자라는 계절입니다. 들판의 곡식도 뜨거운 햇빛과 충분한 비를 받아 알차게 익어가듯이 우리 마음 공부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경계를 통해 더욱 성숙해져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는 과정도 하나의 공부이고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수행이며 매 순간 감사함을 찾는 것도 바로 생활 속의 불공입니다. 특히 8월은 우리 교단적으로도 뜻깊은 달입니다. 법인절의 정신을 되새기며 진리를 향한 굳은 신심과 한결같은 정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인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의 달을 맞이함에 있어 단순히 교단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말고 선진들의 간절한 서원과 하나된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수행으로 이어지고 그 참된 정신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절이 되면 우리는 늘 혈인의 감동을 떠올립니다. 오늘 저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에 마음의 도장이란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인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법인절은 법계 인증을 받은 날입니다. 법계 인증은 법계, 즉 진리계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발급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임을 증명하면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인인증서입니다. 바로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증명서로 인터넷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됩니다. 이처럼 인정은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은 다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법계, 진리계에서 우리 교단을 인증한 것입니다. 인증서와 자격증에서는 발급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농부는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자, 몇 달 뒤 소값이 두 배나 올랐습니다. 이 말만 했던 농부는 미안하지만 못 팔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농부는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손해를 감수합니까? 안 팔겠다고 하면 될 것을.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보다 내 신용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후마을사람들은그신용을귀하게여긴그농부만하고만거래를했습니다이돈보다귀한것이바로신뢰였기때문입니다약속은일방적이지않고쌍방간에이루어지는일이기에그만큼책임감이뒤따릅니다그약속을지키기위해어떤사람은몇날며칠이런저런준비를하고기대를합니다그런데그약속을가벼이여기고지키지않은사람이많습니다그럴때면이유여하를막론하고그사람의면면을새삼다시보게되는것이당연한이치입니다저는몇해전방을정리하는데오래전지인으로부터받은대추나무로만든도장을발견하였습니다자그도장은각인되어있지않은도장입니다그도장을의미있게사용하고싶은마음에기계각인이아닌수제각인을하는곳을찾았습니다요즘은대부분이기계각인으로몇분만에도장을만드는데이곳은70대어르신이직접돋보기를쓰고칼끝에혼신을다하여정성스럽게하는모습에이대추나무도장을맡기기로결심했습니다며칠후도장이완성되었다는전화를받고도장을받아집에왔습니다자집에서도장에인주를묻혀도장을찍는데도장의윗부분이표시되어있지않은것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는나무도장은상단표시를위해홈을파고뿔도장은흰색이나검은색의점으로도장의윗부분을표시하는데이번에제작한도장은상단표시가전혀없는것이었습니다사장님이표시하는것을깜빡했나아니면무슨이유라도있는것일까내가직접네임펜으로표시를할까이런저런생각을하다가혹시라는생각에사장님께전화를걸었습니다사장님도장윗부분표시가없는데제가표시를해서써도될까요그랬더니그사장님은놀란듯이말을이어나갔습니다간단한결제나확인이필요할때는막도장이나뿔도장을찍겠지만이대추나무도장은중요한곳에쓰는도장이니까윗부분에일부러표시를하지않은것입니다사람들은도장을찍을때물론생각을많이해서찍겠지만윗부분을표시하지않으면인주를묻히고도장면을확인하는순간다시한번생각할수있기때문에윗부분에표시가없는것입니다그러니까도장에인주를찍고찍기전에윗면이었기때문에도장을돌려가면서윗면을확인하는것이죠그럴때다시한번생각을하는것입니다내가이도장을찍는것이맞는가내가이도장을찍는게바른행동인가이거를다시한번생각할수있는기회를준다는것이죠사장님의말씀을듣고아정말그렇겠구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도장을찍는다는것은인증하는것이고증명하는것인데생각할수있는기회를한번더준다는것이알고보면이불편함속에감사함이묻어있음을다시금확인하는시간이었습니다자그러면서이론상의진리부분이생각났습니다이론은우주만유의본원이요재불재성의시민이요일체중생의본성이다그중재불재성의시민은곧마음도장을말합니다재불재성들의마음속에서증득한진리인것입니다재불재성은모든부처와모든성현입니다그런데시점에있어서과거의부처와성현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미래의부처와성현도포함된다는것입니다결국모두가시민을낮출수있다는것입니다자그렇다면그증득한진리를볼수있는방법은무엇일까요그렇습니다그사람이어떻게마음을쓰는지를보면알수있습니다이론상의속성인진공광명조화가그마음을쓸때그사람한테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그 차이는 환경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좋은 일도 경계고 어려운 일도 경계입니다. 그런데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깁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누군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을 쓰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텐데, 저 사람이 변하면 내 마음도 편할 텐데, 형편만 나아지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행복과 불행은 환경보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맞은편 아주머니가 이 빨래를 하고 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집은 빨래도 제대로 못하네. 그런 말씀을 며칠이 지나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창문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빨래를 제대로 하는구나.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래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창문을 깨끗하게 닦은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창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의 본체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모습이 바로 진공, 광명, 조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공은 텅 빈 본래 마음 자리입니다. 그리고 광명은 그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밝은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밝은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공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과 집착, 선입견과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참된 마음 자리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밝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먼지, 또 미움의 먼지, 그리고 고집의 먼지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진공은 마음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화를 낼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 욕심 때문인가?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마음은 한층 밝아집니다. 이런 진공의 마음은 현실을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 바르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광명은 깨달음의 빛입니다. 진공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속에서 지혜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광명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물건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더듬어 찾아봐도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딱 켜면 방안이 온통 밝아집니다. 자,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욕심과 감정에 끌려가지만 마음이 밝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광명은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닙니다. 진정한 광명은 자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까지 밝힙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며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광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조화입니다. 이 조화는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자, 갈등은 다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화로운 마음은 나만 옳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화는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이 사은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또 배우는 지식도 많은 인연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은혜를 알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또 그 감사가 나오면 조화로운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진공, 광명, 조화를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서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분별, 원망, 집착을 내려놓고 이 본래의 맑은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공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는 이러한 마음 비움의 실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나 한 10분 정도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어봅니다.
2: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11시 35분에 기해 경남 남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반조해 봅니다.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나는 왜 그 일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는가? 상대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내 집착 때문이었는가? 이렇게 하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지만 공부거리가 되면 괴로움은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을 찾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일, 감사한 마음. 이 감사는 부족함보다 이미 주어진 것을 보게 해서 마음을 넓혀줍니다. 둘째, 밝은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희망과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밝은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밝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면서도 희망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시골에 이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가지, 고추, 토마토, 오이 등을 심어서 관리하고 그 자라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다른 집보다 오이를 늦게 심어 그런지 생장 속도가 좀 느립니다. 다른 집은 오이를 따서 먹는데 우리 집 오이는 이제서야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는 오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줄기도 가늘고 약해 보이네. 이거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기운을 이 오이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을 돌려 오이를 다시 바라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금씩 잘 자라고 있구나. 내가 기다려줄게. 이제는 편하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오이를 여유롭게 바라보며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오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 이 말이 희망을 주는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러한 잠깐의 멈춤이 말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보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문제를 말합니다. 안 될 거야. 힘들어. 소용없어. 반면 밝은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함께 해봅시다. 방법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의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말입니다. 자, 셋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세우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을 마음 공부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공부입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순간 미움은 줄어들고 연민과 배려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듣는 시간을 말하는 시간보다 늘리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만듭니다. 대화를 할 때는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말고 반박할 답을 준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들으면 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망보다 감사, 미움보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바로 그 용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을 공부의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공부를 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은 인내하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자, 비판하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교만을 경계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시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진공에서 광명이 나오고 광명에서 조화가 나옵니다. 진공은 마음의 근본입니다. 광명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지혜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생각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행동이 바르게 되며 행동이 바르면 결국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8월은 과거의 법인 성사를 기념과 동시에 오늘 내 마음에 다짐과 실천의 새로운 도장을 찍는 달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진공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광명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조화의 공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내 마음의 큰 도장 쾅 하고 찍는 8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존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3: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5: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2시 35분에 경남 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경남 고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천하의 도가 다 나뉘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천하의 도가 모두 합하는 때이니 대세계주의인 일원대도로 천하를 한 집안 만드는데 같이 힘쓰라 하시고 한우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군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는 계송을 내리신 후 거연히 열반하시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큰 도운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 도운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오직 각자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마치 방송 시간이 되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수신 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과 같고 농사 시기가 돌아와 대풍의 조짐이 보이지만 농부가 때에 맞추어 씨 뿌리고 가꾸지 아니하면 수확을 얻을 것이 없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경남 통영 거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기,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나매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모든 의식이 항상 일원상을 대상으로 하여 거행되는데 만일 일원상을 봉안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예를 행하는 이의 마음에 일원상을 대상으로 하면 유상 무상이 다 일원상의 진리이며 상하 팔방이 다 법신불의 전신이 되므로 그 마음을 따라 감응하지 않는 곳이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스포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무상하게 변천하는 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붙여 복이 다하면 마침내 타락하고 불보살 성현들은 무형하게 불변하는 출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길들여 극락을 수용하나니 그대들은 일시적 향락과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단박하고 영원한 도덕의 복락과 영화를 수용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5장 법문입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 방송 힙곡 2시.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메가헤르츠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의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해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 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 나들이 심쿵 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fly, a chance to fly high. 아픔들은 이제 모두 다 bye bye. 하늘에 있는 저 별들처럼 높이 날아버린 꿈들을 펼쳐보는 거야. Time for you to shine. 이제부터 시작이야. Gonna make it mine. 네 손으로 이뤄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 이제 힘껏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내 지역에 태풍예보가 발표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태풍의 이동 경로와 도달 시간을 확인합니다. 비바람이 시작되기 전 화분, 자전거, 캠핑의자처럼 밖에 둔 물건은 실내로 들이고 간판과 배너 등 옥외 설치물은 고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빗물바지와 배수로에 낙엽과 쓰레기를 미리 치우고 옹벽이나 축대에 금이 가 있거나 물이 새어 나오면 가까이 가지 말고 신고하세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모래주머니와 물막이판을 미리 설치합니다. X자 테이프나 신문지만으로는 창문 파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틈을 막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세요.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과 건전지,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고 단수에 대비해 생활용수와 식수도 미리 확보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심쿵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내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스타트. 한 가닥씩 먹었었던 너. No. 닭발을 향 손에 쥐고
1: 청소기처럼 청소기.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계절에 새우는 봄이 와도 찾아갈 고향 없는 서러운 가슴.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 부르는 밤 가로막힌 38선엔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촉품 13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회전 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점을 두고 자동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기본 운영 원리는 회전하는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는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대기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서 나가는 차도 나가기 전에 방향지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차로를 직접 가로질러 건너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피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옷이 좋다 해서 그대로 입으면 내게는 맞지 않는 법이니 나의 품과 키에 맞춰서 지어야 내 옷이 되나니라.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화하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시대의 양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21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부리세 액즉시공공즉시세 수상행식력부여시

일다주 즉설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2: 일찍이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의 노예 생활에 빠져드는 일체 중생을 위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바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원불교의 문을 여시었고, 구인 제자로 하여금 창생을 구원할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하셨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인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모인 저희들은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께서 일체 생명을 제도할 새 회상 창립의 기초를 마련한 법계의 인증이라는 거룩한 역사에 깊이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도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정신을 체받고 각자의 마음에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 창생제도의 책임을 다하여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본문은 대종경 서품 14장 전서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포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경계를 통해 더욱 성숙해져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는 과정도 하나의 공부이고,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수행이며, 매 순간 감사함을 찾는 것도 바로 생활 속의 불공입니다. 특히 8월은 우리 교단적으로도 뜻깊은 달입니다. 법인절의 정신을 되새기며 진리를 향한 굳은 신심과 한결같은 정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인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의 달을 맞이함에 있어 단순히 교단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말고 선진들의 간절한 서원과 하나된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수행으로 이어지고 그 참된 정신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절이 되면 우리는 늘 혈인의 감동을 떠올립니다. 오늘 저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에 마음의 도장이란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인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법인절은 법계 인증을 받은 날입니다. 법계 인증은 법계, 즉 진리계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발급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임을 증명하면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인인증서입니다. 바로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증명서로 인터넷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됩니다. 이처럼 인정은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은 다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법계, 진리계에서 우리 교단을 인증한 것입니다. 인증서와 자격증에서는 발급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농부는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자, 몇 달 뒤 소값이 두 배나 올랐습니다. 이 말만 했던 농부는 미안하지만 못 팔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농부는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손해를 감수합니까? 안 팔겠다고 하면 될 것을.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보다 내 신용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 신용을 귀하게 여긴 그 농부만 하고만 거래를 했습니다. 이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은 몇날 며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면면을 새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는 몇해전 방을 정리하는데 오래전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 도장은 각인되어 있지 않은 도장입니다. 그 도장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기계 각인이 아닌 수제 각인을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기계 각인으로 몇분 만에 도장을 만드는데 이곳은 70대 어르신이 직접 돋보기를 쓰고 칼끝에 혼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에 이 대추나무 도장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도장이 완성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도장을 받아 집에 왔습니다. 자, 집에서 도장에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의 윗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무 도장은 상단 표시를 위해 홈을 파고 뿔 도장은 흰색이나 검은색의 점으로 도장의 윗부분을 표시하는데, 이번에 제작한 도장은 상단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표시하는 것을 깜빡했나? 아니면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내가 직접 네임펜으로 표시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라는 생각에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도장 윗부분 표시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놀란 듯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간단한 결제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막도장이나 뿔도장을 찍겠지만 이 대추나무 도장은 중요한 곳에 쓰는 도장이니까 윗부분에 일부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장을 찍을 때 물론 생각을 많이 해서 찍겠지만 윗부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인주를 묻히고 도장면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에 인주를 찍고 찍기 전에 윗면이었기 때문에 도장을 돌려가면서 윗면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도장을 찍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도장을 찍는 게 바른 행동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아, 정말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인증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인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준다는 것이 알고 보면 이 불편함 속에 감사함이 묻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원상의 진리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중 재불재성의 시민은 곧 마음 도장을 말합니다. 재불재성들의 마음속에서 증득한 진리인 것입니다. 재불재성은 모든 부처와 모든 성현입니다. 그런데 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부처와 성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처와 성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시민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득한 진리를 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원상의 속성인 진공, 광명, 조화가 그 마음을 쓸때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그 차이는 환경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좋은 일도 경계고 어려운 일도 경계입니다. 그런데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깁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누군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을 쓰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텐데, 저 사람이 변하면 내 마음도 편할 텐데, 형편만 나아지면 감사하며 살수 있을 텐데.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행복과 불행은 환경보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맞은편 아주머니가 이 빨래를 하고 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집은 빨래도 제대로 못하네. 그런 말씀을 며칠이 지나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창문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빨래를 제대로 하는구나.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래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창문을 깨끗하게 닦은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창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의 본체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모습이 바로 진공, 광명, 조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공은 텅빈 본래 마음 자리입니다. 그리고 광명은 그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밝은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밝은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공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집착, 선입견과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참된 마음 자리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밝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먼지, 또 미움의 먼지, 그리고 고집의 먼지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진공은 마음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화를 낼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 욕심 때문인가?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마음은 한층 밝아집니다. 이런 진공의 마음은
현실을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 바르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광명은 깨달음의 빛입니다. 진공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속에서 지혜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광명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물건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더듬어 찾아봐도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딱 켜면 방안이 온통 밝아집니다. 자,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욕심과 감정에 끌려가지만 마음이 밝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광명은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닙니다. 진정한 광명은 자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까지 밝힙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며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광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조화입니다. 이 조화는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자, 갈등은 다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화로운 마음은 나만 옳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화는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이 사은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또 배우는 지식도 많은 인연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은혜를 알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또그 감사가 나오면 조화로운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진공, 광명, 조화를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서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분별, 원망, 집착을 내려놓고 이 본래의 맑은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공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는 이러한 마음 비움의 실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나 한 10분 정도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어 봅니다. 그 시간에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때 지나온 하루를 회광반조해 봅니다.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나는 왜 그 일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는가? 상대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내 집착 때문이었는가? 이렇게 하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지만 공부거리가 되면 괴로움은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을 찾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일, 감사한 마음. 이 감사는 부족함보다 이미 주어진 것을 보게 해서 마음을 넓혀줍니다. 둘째, 밝은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희망과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밝은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밝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면서도 희망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시골에 이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가지, 고추, 토마토, 오이 등을 심어서 관리하고 그 자라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다른 집보다 오이를 늦게 심어 그런지 생장 속도가 좀 느립니다. 다른 집은 오이를 따서 먹는데 우리 집 오이는 이제서야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는 오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줄기도 가늘고 약해 보이네. 이거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기운을 이 오이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을 돌려 오이를 다시 바라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금씩 잘 자라고 있구나. 내가 기다려줄게. 이제는 편하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오이를 여유롭게 바라보며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오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 이 말이 희망을 주는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러한 잠깐의 멈춤이 말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보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문제를 말합니다. 안 될 거야. 힘들어. 소용없어. 반면 밝은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함께 해봅시다. 방법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의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말입니다. 자, 셋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세우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을 마음 공부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공부입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순간 미움은 줄어들고 연민과 배려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듣는 시간을 말하는 시간보다 늘리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만듭니다.
대화를 할 때는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말고 반박할 답을 준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들으면 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망보다 감사, 미움보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바로 그 용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을 공부의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공부를 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은 인내하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자, 비판하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교만을 경계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시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진공에서 광명이 나오고 광명에서 조화가 나옵니다. 진공은 마음의 근본입니다. 광명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지혜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생각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행동이 바르게 되며 행동이 바르면 결국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8월은 과거의 법인 성사를 기념과 동시에 오늘 내 마음에 다짐과 실천의 새로운 도장을 찍는 달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진공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광명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조화의 공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내 마음의 큰 도장 쾅 하고 찍는 8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휘기로 하면 서서히 해야 하나니 만일 급히 휘면 꺾어질 염려가 있나니라. 어린 아이에게 대학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기주의자에게 공사를 맡기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24장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재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7일 00시 10분을 기해서 부산 동부, 부산 중부, 부산 서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하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원음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회전 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기본 운영 원리는 회전하는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는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대기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서 나가는 차도 나가기 전에 방향지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차로를 직접 가로질러 건너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피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한 제자 교칙을 크게 어긴 바 있어 대종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병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News.
1: WBS.
2: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Judy.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근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접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52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몸은 산천의 격활에 있으나 마음은 법회의 일석에 있으며 일은 백천만 가지가 비록 다르나 정신은 신성 일념에 근원하여 부지런히 잘 힘쓰면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공부요 바로 부처의 경계에 오르는 도가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신심 있고 선량한 제자에게는 조그마한 허물에도 꾸중을 더하시고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에게는 큰 허물에도 꾸중을 적게 하시며 조그마한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열 가지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까지도 고치게 하여 결함 없는 정금 미옥을 만들기 위함이요. 열 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일지라도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함이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고인 선지님들께서 밤새 구수산 봉우리에 올라 이슬을 맞으며 올렸던 기도를 생각합니다. 8월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로운 명상 시간은 그분들의 눈물과 정성 위에서 피어난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지요.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그 간절했던 새벽 기도의 에너지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입은 항상 다뭅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스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일곱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서품 13장입니다.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용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100년도 훌쩍 넘긴 지금 이 시대에 마치 영화를 보듯 당대의 풍경을 떠올리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법문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오늘도 스승님 법문 마음 깊이 새깁니다. 지레르망두 헤이스의 기타 연주, 영원한 그리움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 제자가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정의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거나 게으른 사람에게는 대충이라는 마음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충 생각하고 대충 노력하고 대충대충 하다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의 고비를 마시곤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슨 일을 해도 성공을 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열정이라는 마음이 자리에 있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임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끝에 마침내 성공을 거둡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열정을 갖고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1장 계문. 보통급 십계문. 영거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영거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영거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영거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영거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특신급 십계문. 공중사를 단독이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 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 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 법마 상전급 십계문. 암한심을 내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시기심을 내지 말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제12장 솔성요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주색 낭류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11장 계문 제12장 솔성요론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6장 임주신 30계문 조행일기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31. 대종사 젊은 남녀 가운데 혹 공부의 바른 길을 잡지 못하여 헤매는 사람을 걱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잘못하다가 나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내가 미리 짐작하여 각각 적당하게 지도하나,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일생 인품이 대개 틀잡히는 때라. 만일 그때까지 철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나도 근심이 되지만은 자신들도 큰 걱정이 될 일이니라. 32.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실 때 마침 큰 장마로 초당 앞 마른 못에 물이 가득함에 사방에 개구리가 모여들어 많은 올챙이가 생기었더니, 얼마 후에 비가 개이고 날이 뜨거움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며칠이 못 가게 되었건만은 올챙이들은 그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마르는 물 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보이나니라. 33.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호하는 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어를 삼을지어다. 표어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함이니라.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아무리 친절하고 사이 없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경계와 하찮은 물건에게도 흔히 구속과 피해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가볍다 하여 마음 가운데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연고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은 곧 그 성냥 한갑이 들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모욕한 것이며, 다시 생각하면 성냥을 취하려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사람이 만일 경외심을 놓고 보면 그 감각 없고 하찮은 성냥 한갑도 그만한 권위를 나타내거든. 하물며 그 이상의 물질이며 더구나 만능의 힘을 가진 사람이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 함이니 우리가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간다면 위로 창창한 하늘을 우러러보나 아래로 강막한 대지를 굽어보나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기관이지만은 만일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동한다면 우주 안의 모든 물건은 도리어 나를 상해하려는 도구여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려는 포승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물결 거센 이 세간에 나타난 그대들로서 마음을 잘 지키고 몸을 잘 두어하려거든 마땅히 이 표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매사를 그대로 진행하라. 34. 대종사 신년을 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여러 사람에게 세배를 받았으니 세속 사람들 같으면 음식이나 물건으로 담례를 하겠으나 나는 돌아오는 난세를 무사히 살아갈 비결 하나를 일러줄 터인즉 보감을 삼으라 하시고 선현의 시 한 편을 써주시니 곧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일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 편안할 때 위태할 것 잊지 말아라 일생을 이 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대장분이라 한 글이요 그 글 끝에 한 귀를 더 쓰시니 이대로 행하는 이는 늘 안락하리라 하시니라. 35. 하루는 여러 제자들이 신문을 보다가 시사에 대하여 가부 평론함이 분분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가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신문을 본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 것이 공부인의 떳떳한 행실이요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이니 이것이 곧 모든 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 경전이 될 것이요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날카로운 소견과 가벼운 입을 놀려 사람의 시비 평론하는 재주만 늘어서 죄의 구렁에 빠지기 쉽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인도품 31장에서 3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31장 사은님 사은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7. 이어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동지들이여, 유념 가운데 무념의 공부가 있고 무념 가운데 유념의 공부가 있음을 잘 해득하여 유념할 곳에는 반드시 유념을 잊지 말고 무념할 곳에는 반드시 무념을 잊지 말아서 유무념의 참된 공덕을 일일이 다 수용하도록 하라. 만일 이 유념과 무념의 길을 알지 못하면 유념할 곳에는 무념을 주장하고 무념할 곳에는 유념을 주장하여 유념과 무념이 한 가지 죄업을 지으며 무궁한 저 고해에 길이 침몰하게 될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하리요.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여기에 잘 주의하여야 할 것이니라. 28. 말씀하시기를 염불에 몇 가지 단계가 있나니 부처님의 명호를 구속만 하거나 그 상호 등을 염하고 있는 것은 하혈한 근기의 염불이요.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실행을 염하여 염불 일성에 일념을 집주함은 진실한 수행자의 염불이니라. 29. 말씀하시기를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법에는 정시의 선과 정처의 선 공부도 잘 하라는 뜻이 들어있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에는 정처의 불상에 대한 정사의 불공도 착실히 하라는 뜻이 들어있나니라. 30. 양원국이 묻기를 무시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니라. 31. 사참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대원을 바라여 작은 욕심을 끊는 것이요. 둘째는 사실을 대조하여 선악의 이해를 판단해 보는 것이요. 셋째는 진정한 마음으로 항상 법신불전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요. 넷째는 일일신 우일신으로 매양 악업을 고치기에 노력하는 것이니라. 32. 이참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일체를 다 자기 마음이 짓는 것임을 요달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과가 우주의 원리인 것을 요달하는 것이요. 셋째는 자성의 원래가 죄업이 돈궁한 것을 요도라는 것이요. 넷째는 자성에 공한 것을 관하여 동정간에 삼매의 힘을 얻는 것이니라. 33. 참회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참의 결과는 첫째는 악업이 날로 소멸함이요. 둘째는 선업이 날로 증장함이요. 셋째는 세간복이 계속됨이며 이참의 결과는 육도일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됨이니라. 34.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35.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됨을 해석하시기를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서혹 부지 중 낙을 취한다 할지라도 필경에는 낙을 잃고 고로 가게 되는 것이 비유하면 설탕과 비상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두 가지 가운데서 부지 중 설탕을 먹을 수도 있으나 여러 차례 모르고 먹는 가운데 마침내 비상을 먹게 되는 것과 같나니라. 36.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한다는 법의 조항을 해설하시기를 성인은 반드시 우주의 진리를 응하여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시나니 우리 법으로 말씀하면 일원상의 종지는 대짜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사은의 내역들은 소짜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인과와 계율 등 모든 법은 유무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인바 성인의 법은 어느 법이나 이치에 위반됨이 없이 시비이해가 분명하게 짜여지나니라. 또는 이를

0: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7장에서 3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유는 무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28. 대산종사 출가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산한다는 것은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 삼학팔조와 사은사요로 생활하고 천리를 보하다가 인사의 법을 마련함을 이름이니라. 또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다는 것은 모든 성자가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의 일을 하셨음을 아는 것이요. 모든 종교의 교서를 탐독함이 아니라 삼학수행의 중도, 사은신앙의 중도, 사요실천의 중도로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진리를 그대로 옮겨 쓰자는 것이며 모든 이웃 종교의 교리에 걸리고 막힘이 없도록 가자는 것이니라. 29. 대산종사 이어 말씀하시기를 원근 진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심화, 기화, 인화가 되고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탓하지 않는 순일한 도심, 공심, 희열심으로 사생일신 시방일가의 큰 살림을 개척함이니 특히 법을 위하여서는 몸을 잇고 공을 위하여서는 살을 버려 교단을 내 집, 내 살림 삼고 동지를 내 몸, 내 형제 삼는다는 뜻이니라. 또한 아집, 법집, 소국집, 능집을 뛰어넘어 일체 상을 떠나야 부처님의 대열에 들고 중생을 제도한 실적이 있어야 출가 위에 오를 수 있나니 주산 종사가 대종사께 마음은 스승님께 드리고 몸은 세계에 바쳐 이론의 법륜을 힘껏 굴리며 영겁토록 쉬지 않겠나이다 하신 출가시가 바로 출가 위

의 신법이니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인은 곧 큰 법기라. 이 회상에 천하 농판이 되고 사랑방의 목침과도 같이 되어야 하나니 회상의 법기가 한둘만 있어도 선성도인들이 떠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회상에 수많은 도인들이 출연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니 대종사와 정산종사께서는 우리 회상에 큰 법기들이 모이도록 수천 년을 통하여 공을 들이셨고 회상을 펴신 후에도 동서남북을 두루 다니시며 일꾼들을 모아 법을 크게 일으키시고 사업을 크게 후원하셨느니라. 3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위는 공량이 트인 사람이요 남녀의 상이 떨어진 사람이요 시방을 한 집안 삼는 사람이므로 자신과 부모와 스승과 교단과 일체 생명을 위하여 큰 적공을 해야 하느니라. 공부만 잘하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빈 마음은 되었으나 공변되지 못하므로 빈 자리에 떨어지기 쉽고 사업만 잘하고 공부를 등한시하면 공변되기는 하나 빈 마음이 되지 못하므로 공변됨에 얽매이기 쉽나니 그러므로 공부와 사업을 같이 하여 빈 마음과 공변된 마음이 어우러져야 출가 위에 큰 도인이 될 수 있느니라. 3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고 어려운 경계를 당해야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나니 교단도 큰 일을 겪은 뒤라야 출가위 이상 도인들이 많이 솟아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단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혹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더라도 여한없는 신법을 연마하여 큰 실력을 갖춰야 하느니라. 33.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떻게 해야 기화가 잘 되나이까?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단과 세계를 위하여 심신을 던지고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난경을 당할지라도 변명하거나 피하지 말고 온통 다 바치면 기운이 통하고 기화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죄 없이 돌아가실 때 심화 인화하셨기에 오늘날까지 기화가 미쳐 수 없는 사람이 제도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이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참아 넘겨야 그것이 걸음이 되어 기화가 될 것이니 자기를 알리려고도 말고 자기 역사를 남기려고도 말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 그 일만 하고 가면 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동안 날이 참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앞에 지금 그냥 완전히 그 재앙으로 지금 그대로 막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슬기롭게 앞으로 우리 교법 이념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모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교회법 30장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법 30장에서 지금 해주시는 그 말씀이신데요. 이제 이 내용은 우리 교단의 그 개개표 있잖아요.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그런 그 개교표를 이제 그렇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개교표를 그 지금 그 전개되고 있는 이런 그 세상의 현상과 연결시켜 갖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표거든요. 그 표지만도 그 표를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표로 계속 외우고만 있으면은 그 이제 아무 소용이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것은요. 당신이 그 생각하시는 어떤 사유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의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것을 항상 현실에 이제 그 현실에서 그 생각의 세계를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상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을 이제 시대적으로 그 당신이 깨라는 그 뭐의 그 참 해안으로 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관찰하고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셔가지고 이제 그 해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제 교의품 그 30장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교의품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의품 30장은요,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시대관이고 현실관이에요. 또 현실관.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교회품 30장에 그 이제 지금 나와 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대관 현실관을 이제 보시는데 개교표에서 이것을 물질 문명, 정신 문명 이제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제 그 현실의 세계를 이제 그 당신의 깨달음의 안목에서 이제 그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보셔서 이제 해 주신 말씀이 이제 이 교의품 그 30장의 내용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그 현실관 또 시대관을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보시는가 하면은요. 이제 이 물질 문명은 이제 이 기술 아닙니까?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계속 그 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기술 경쟁의 시대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그대로 차별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그 현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기술이지만 또 정신은 뭔가 하면요.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신에서 나와야 되죠. 예.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에서 이게 이제 이건 이제 그래서 정신 문명은 이게 이제 정신이에요. 이것은 이제 정신이 바탕이 돼 가지고 그 바탕의 정신에서 기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정신에서부터 기술적으로 자꾸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전에 한번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 경제라고 하는 건 이게 경제가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하죠? 돈이 안 필요합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경제를 몇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첫째, 뭔 경제인가? 손발 경제. 제가 그랬어요. 손발 경제. 그렇죠? 그래서 손발이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것에도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그것이 경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손발 경제. 근데 가장 이제 그건 이제 밑에 하위의 이제 경제입니다. 손발 경제는요. 그래서 사실은요, 농경 사회의 모든 그 경제의 소득의 원천은 농산품이라 그랬죠. 그 농산품은 뭔가 하면 손발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또,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지금 딸기 농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딸기 농장이 뭐가 딸기를 수거하고 이제 그 딸기를 따잖아요. 따는데 그 다 사람 손으로 따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요새 뭐가 하면 로봇이 따더라니까요. 봤죠? 로봇이 지금 딸기를. 그 이건가 아닌가 다 해갖고 로봇이 따내는 거예요, 딸기를요. 그것도 지금 이제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발의 경제를 넘어서야 돼요. 그 손발 경제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가장 하위 계층의 그 경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단계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뇌 경제. 두뇌 경제.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경제가 지금 오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요, 그게 이게 뭔가 막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에서 나온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뭔가 막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두뇌 경제예요. 여기서 두뇌 경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이 말입니다. 정신의 바탕 위에서 물질 문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경제를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제 다 이제 했으니까 다시 또 제가 이제 환기를 한번 시킬게요. 이거 뭐, 감성 경제. 감성 경제. 참, 멋지죠, 단어. 감성 경제. 감성이 뭡니까? 마음이,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요. 마음이 푸근하고, 다정하고, 그러면은요, 없는 것도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성이 풍부해갖고, 항상 말이죠. 그 감성을 가지고 말이죠. 돈을 버는 경제를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감성을 돈을 버는 경제로 활용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우리 소태단 대행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와 감사예요. 그렇죠? 은혜와 감사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가 말이죠,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 어떻게 지금 돼야 하는가 하면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돈 버는 방식은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인간 인류들이요 그 재앙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죠 제가요. 자원 고갈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긴가 하면요 인본주의 사람 인본주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에이?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지금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왜 원불교를 열어주셨느냐. 원불교 열어주신 그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 음본이에요. 음본. 인본, 인본과 음본은 엄청 달라요. 그래서 인본으로 살았죠. 사람들이요. 인본, 인간 본위로 살았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간 본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에서 왜 정신개벽을 그 키워드가 뭔가 하면요 음본이라니까요. 음본요. 은혜의 본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우리 은사상은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를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바꿔줄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요 원불교에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음본이라고 제가 좀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 이 말 자꾸 씁시다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사람 본위로 살지 말아요. 그래서요 이 지금 지구 인류상에서 모든 위기가 왜 오는가 하면요 인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연의 대반격이에요. 자연이 말입니다. 인간을 오히려 이제 반격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의 대반격을 우리는 방음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갚아야 돼요. 그 은혜로 갚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정신문명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이게 정신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본, 은혜 본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이 교회분 30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지금 이제 물질이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 하잖아요. 이제 발전하면은. 그래도 이제 비유를 하시죠. 비유를 어디다 하생하면요. 어린이에게 칼을 지어준 것 같다. 그랬죠? 아까 안 그랬습니까? 어린이에게 칼을 지어준 것 같다. 어린이한테 칼을 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을 지어줘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칼을 자루를 딱 잡을 수 있는 그것은 분별이 있습니까? 엉뚱한 데 잡아갖고 오히려 지 손을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린이에게 칼을 지어주면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 지금 개교표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이에게 칼 지어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다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시죠. 이런 지금 비유를 이 지금 교육품 30장에서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대단한 그와 같은 이제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그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께 칼을 씌워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하거든. 그래서 물질, 재주, 환경, 이 재주거든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거든요. 지금 왜 변하는가 하면요. 정신이 바탕돼갖고 물질은 뭔가 하면요 정신이 만들어내는 소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물질이 말입니다 정신이 만들어내는 소산품이에요. 자 이거요. 그래서 물질이 말입니다 물질 지가 생겼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냈잖아요. 아 제가 저 PT 그거 지금 얘기했죠. 그것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 중에 또 뭐가 만들었습니까? 이 머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두뇌 경제예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정산종사 순봉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큰 사람이 될 소질이 없지 않나니 마음을 키우고 국을 더 넓혀서 큰 사람이 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 몸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대인이요 몸은 커도 마음이 작으면 소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2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오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날이죠. 물론 그 전에 뼈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마침내 맞게 된 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두웠던 과거를 지나 빛을 되찾은 날. 그 덕분에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오늘은 더 특별하게 아침을 열어볼까요? 8월 17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악뮤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광복절 덕분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 오늘 우리 특가정 가족분들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당연하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2시간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특가정과 함께하고 싶은 노래들, 함께하고 싶은 얘기들 마음껏 담아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와 친구 맺으시고 이야기 보내주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 검색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 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로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2부에는 우리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3곡 쭉 묶어서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자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7시 30분 전까지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신청해주세요. 2부에 좌르르 들려드릴게요. 1256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연아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하하하하 오늘까지 쉬면 연휴겠지만 점점점 저도 출근하는 길이라 딱 주말 지난 느낌뿐이네요. 그래도 출근길이 한산해서 좋아요. 하하하하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오늘까지 쉬면 연휴겠지만 저희 스태프진들도 모두 다 출근했습니다. 진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정상 출근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길이 굉장히 평소보다 한산하고 명절같이 좀 길에 차가 없고 이래서 출근하는 길이 좀 편하니까 그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오하나이팔님 오늘도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꾸물꾸물해요. 운동하러 나가야 하는데 날씨를 핑계로 자꾸만 미루게 되네요. 하하 라고 보내주셨는데 비가 좀 왔어요. 오하나이팔님 제가 핑계를 만들어드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출근하는 길에 뭐 출근하는 구간이 10이라고 치면 그 10의 구간 중에 한 3구간 정도는 비가 살짝 내렸었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보아의 밀키웨이 준비했고요. 이어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날이 오면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보아의 밀키웨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날이 오면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6분 48초 지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디 계신가요? 집에서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쉬고 계신가요?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가정을 이 휴일에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일 것 같긴 한데 오늘은 특가정 없이 뭐 늦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휴의 끝날이잖아요. 어디서 계시던 안락하시길 평안하시길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와 같이 변함없이 일터로 향하고 계시거나 일상을 지금 누리고 계신 분들은 저희와 오늘도 2시간 귀하게 함께해 주세요. 6058님이 저도 더위 핑계로 열심히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했는데요. 유유유유 이제 슬슬 시작해야 할까 봐요. 유유유유 라고 보내주셨어요. 더위가 이제 가시고 있긴 하더라고요. 주죠.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되게 크게 나더라고요. 어머, 매미가 어느새 다 어디로 가고 그만 턴 매미가 어디로 가고 귀뚜라미가 또 이 자리를 차지했네. 너무 신기하다. 이 계절과 시기라는 게 신기방기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더위가 가시고 있어요. 6058님. 슬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핑계가 이제 좀 떨어지고 있어요. SF9의 노래 여름 끝물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15&의 슈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 스위스 아로우 멋진 날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WBS FM 어떤 일로 학인들이 화합하지 못함을 보시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아무리 천하를 차지하는 큰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화합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안할 뿐 아니라 일도 또한 잘 되지 못할 것인즉 오직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화합하는 속에서 일을 하여야 내 마음도 기쁘고 그 일도 잘 되리니 큰 성공을 하려거든 먼저 화합부터 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8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빅나티 서동연 피처링 하가 꽃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함께하고 가시고요. 2부 오늘도 신청곡 왔자요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3부에는 시사상식 관한 배경지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 3부 상식의 시대 코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이브의 노래 듣고 옵니다. 헤야. Let's get it.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8492 고객님께서 주말에 아주 시원하게 비가 내려서 참 좋았네요. 아래 지방의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비 피해가 염려된다니까 걱정이네요. 유유라며 보내주신 유승우 비오는 거리, 샤이니의 초록비, 비의 It's Raining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8492 고객님,

신청곡을 짜요. 오늘은 8492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유승우, 비오는 거리, 샤이니의 초록비, 비의 It's Raining까지 세 곡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2부 끝곡은 지선이에요. 코스믹 서머 전해드리고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회전 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점을 두고 자동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기본 운영 원리는 회전하는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는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대기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서 나가는 차도 나가기 전에 방향지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차로를 직접 가로질러 건너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피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회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7: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롤러코스터의 비상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여러분과 상식 하나 쌓아보는 시간이죠.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오늘도 상식도 쌓아보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은 100원 되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뒷번호 7558님께서 연하님 휴일에 출근자예요. 조이디의 9to5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7558님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 놓을게요. 123아빠님 어제 잠시 시간이 나서 중전맘마 모시고 김제 죽산 해바라기 행사장에 잠시 들려서 바람을 쐬어드렸습니다. 해님이 안 나오셔서 고개를 숙이신 해바라기들 그래도 중전맘마가 좋아하셔서 좋았어요. 이제 일하자!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너무 신나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해가 안 뜨면 그렇겠네요. 해바라기는 약간 해를 향해서 고개를 드니까 오, 고개를 숙이고 있군요. 야 이걸 또 이 생각을 못했네요. 그나저나 끝도 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밭이 정말 장관은 장관이네요. 너무 좋으셨겠어요.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7558님이 신청하신 조이디 9to5 전해드리고 상식시대 문제 함께 만나볼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모자란 돈을 빌려서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으로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선 단일 종목에 대한 이것의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모자란 돈을 빌려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레버리지, 2번 내 맘이지, 3번 당연하지, 4번 물론이지. 1번 레버리지, 2번 내 맘이지, 3번 당연하지, 4번 물론이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리베카.
1: 상식의 시대에 오늘의 문제 만나보고 있습니다. 모자란 돈을 빌려서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단일 종목에 대한 이것의 규제가 강화됐죠.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1번 레버리지, 2번 내 맘이지, 3번 당연하지, 4번 물론이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영아입니다.
1: 예.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박혜경 레몬트리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상식의 시대에 오늘의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모자란 돈을 빌려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으로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단일 종목에 대한 이것의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고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레옹, 자자 버스 안에서 양준의 리베카, 베이지의 지지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 레버리지였습니다. 레버리지는요, 부채와 같은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금융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의 수익을 내면 이익률은 10%지만 자기 자본 50만 원에 차입금 50만 원을 더해서 똑같은 10만 원의 수익을 내면 이익률이 20%로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비율 역시 같은 크기로 커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전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고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투자 전에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또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볼까요? 0511님, 정답 1번. 저도 저축하고 살고 싶어요. 저도요. 네. 갑자기 또 씁쓸해지네요. 0184님, 1번 레버리지. 0226 뒷번호 쓰시는 분. 1번 레버리지. 짜릿하고 재밌지만 잘못하면 호되게 멀미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죠. 크크크 하셨는데 경험자의 문자가 아닌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115님 정답 1번 우리 마누라 출근해서 혼밥 먹고 있어요 해주고요. 문드로님 레버리지입니다. 주식시장이 마치 거대한 투전판처럼 보이네요. 차민경님 1번 레버리지. 욕심을 내려놓고 안전 제일로 가야 합니다. 2175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 1번 레버리지. 남들 다 휴무인데 출근했어요. 에휴 파이팅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다 휴무라니요? 여기 다 출근했어요. 이하나치로님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기 다 출근했고요. 지금 아내분이 출근해서 혼자 혼밥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 집도 아내분은 출근을 하셨어요. 우리 출근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이하나치로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5054님 정답 1번 레버리지. 꺅 이게 얼마만이지. 요즘 새벽에 영어 수업 듣고 출근한다고 연하님 방송을 못 듣고 있었는데 유유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 연하님 목소리 듣는데 너무너무너무 좋으네요. 오늘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당연하지. 물론이지. 늘 응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방송하셔요. 라고. 5054님. 그래서 영어 수업 많이 들으셔서 실력 좀 늘으셨습니까? 저 삐진 건 아니고요. 네. 뭐 자기 개발을 하시겠다는 우리 가족분에게 응원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여유가 될 때, 그리고 기회가 될 때는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물론이지? 어긍호사님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3380님 레버리지! 주식에는 문외 아니고 모르지만 레버리지 같아요. 오늘은 출근길이 아니라서 집에서 여유있게 청취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2928님 1번 레버리지. 투자는 올인하거나 빌려서 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라고 이런 얘기 진짜 오래 투자하신 분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데 이게 사람이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오래 해보신 분들, 경험자들, 경력자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9924님 1번 레버리지 주식 점점점 무서운 녀석이죠. 점점점 길게 묻지 않을게요. 9924님 뭔가 그 점점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임진님 정답 1번 연우님 안녕하세요. 농부는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6705님 정답 레버리지 정연아 파이팅입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해주셨어요. 생일 맞으신 6705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1237님, 1번 레버리지입니다. 아침부터 집 청소하고 정화조 차오고 아유 아침부터 바쁘네요 해주셨고요. 2221 쓰신 분, 레버리지 차를 잠시 세우고 정답을 보내고 또 출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1237님, 2221님 두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짙은의 노래입니다. 리틀 타이니 베이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 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리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 남은 독립운동 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합니다. 국립공원에 남겨진 독립운동과 관련한 역사문화자원은 지리산 천왕봉 바위글씨와 북한산 백운대 3.1운동 암강문, 북한산 석굴암의 김구 선생 필적이 대표적인데요. 지리산 국립공원 천왕봉에는 국권 회복과 조국의 독립을 염원함에 새긴 392자의 바위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북한산 백운대에는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새긴 것으로 전해지는 독립선언문 작성과 3.1운동에 관한 바위 글씨가 남아서 독립의 염원을 후세에 영원히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산 국립공원의 석굴암은 김구 선생이 상해로 망명하기 전 몸을 숨긴 은신처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방 후에 이곳을 다시 찾은 김구 선생이 남긴 침필은 중요한 역사 문화 자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기록들을 3D 디지털 기록자료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선현들의 뜻과 민족의 기억을 담은 소중한 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 역사 문화 자원을 재조명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NSYNG의 꿀서머, 스트레이 키즈의 엔들리스 선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어요. 뒷번호 5054님이 오늘 날씨 너무 좋은 선곡들이네요. 다들 여유로운 휴일 보내시고 일하는 분들도 바쁜 가운데 여유롭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세요. 연아님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제 퇴근하고 가서 여유롭게 좀 오후를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연휴 끝까지 알차게 한번 보내보시죠.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H.O.T의 빛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금천교당 서정은 정자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여느 때와 다름없는 월요일이 아닌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들 시작하셨습니까?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니까요.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을 대체해서 쉬는 그런 날, 월요일입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복, 그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현재가 지금의 이 모습이기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굳이 못 쉬어도 억울하거나 서럽지 않다는 생각이요. 물론 오늘도 일터에서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광복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꼭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신영원 터.